0: 98.5
1: 2000
0: FM
2: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gov.au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2000 station sponsor.
4: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정책과 프로젝트, 서비스에 대해 Have Your Say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세요. 아이들을 위한 기초 지원, 헤이프가 운영하는 대조 분야 혁신 센터, 그리고 지난 3년간 New South Wales 지역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가족, 지역사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New South Wales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nsw.gov.au를 방문해 Have Your Say를 검색하거나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14-50로 전화하세요.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gov.au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1: 2000FM.
2: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정책과 프로젝트, 서비스에 대해 Have Your Say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세요. 아이들을 위한 기초 지원, 헤이프가 운영하는 대조 분야 혁신 센터, 그리고 지난 3년간 New South Wales 지역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가족, 지역사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New South Wales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nsw.gov.au를 방문해 Have Your Say를 검색하거나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 14, 50로 전화하세요.
3: 2000 station sponsor.
4: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